0: for calling 1345.
1: 그러면은 두 나라 국적을 계속 유지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?
2: 네, 맞습니다.
3: 그럼 이제 아까 그 출국 명령서 같은 게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출국을 해라.